0: Қормын орқыл алуын тенге шуғпи сәрінгер.
1: Ням күн аба, чен абаб демойынна, дерің нөф жәрцігір дәртігі бі ці не қытын, жәрцігір дәрің аби ці түгі, орцігір дәрің аби ці түгі інла ғзапен ба тілі. Дарта чәчігі нәлімдан жөбжін бандыны, сұрын жаңжуғы ням түрін күн орқыл алуын тенге шуғпи сәрінгер лецін ені.
2: 中国共产党委员的龙国家党委员的主席习近平给新华三日坑格龙国家党委员的主席邓云的干支张林生了陈能整理空党委员的干支邓云的干支等龙腾的干支南了乐个什么所谓的参政呢习近平给陈能能松顿 第二天的中央文明日日清修比龙腾的东南巴音比查尼 아마가체크더시고툴당종영거진정니산시성제더송니천동럭세제리니토브제츠니세공우름바순시바당공로제르소니나르진당당야급제샤조공더페버트크르능겐요비텔라겐들샤제연시진핑기단돈제지천이근능은남영당거지선정기 남양아르친즈비여르마세지임브르탄요바디 등라예치등 등라가신치비 제스마사무총요비 디르브사르비 공천등미 사르지 제제진진시데 토미담자 마질버 간처 예라 담버 증기바등 간처 성즈비등 응이즈비 크크르지 타블마 사르비등 디글란 럭본저기 종영범지 예르친즈바나 증주로 먹을 테크 갑스 신화 사른지르 큰등 종영등
1: 모두시지선정리 시진핑가 당직을 공비 마르크스 아랑르게 당직을 따와 중국 젠당 대럽 젠당 여비 남박 사라 토바테네 대럽 사비 당직친 라흔옴비 자비 가젠자 사시이네 자치 당윤 리셋 비탄도네 시진핑가 당직을 공반 잡쳇도 샤지 젠총시티 르비 그종득 로브중가 점지 땡간 척상접 당 링근 리흐투 쳇샤프출르니 랍젠니 중국 르게 당럽 젠치 자캅 토브든 직친 당 머리프 차르트르 쳇랍침 샤브지글라 슈그용니 이르킨득 동칠 토브크 쳔보크 치그답저기 시진핑가 당직을 공판네 최초부터 시진핑이 고철 능비 대륙사비 당간 직전 제일은 서울근대 당비 냠뇽 쇼르듬 등 르비 정력 진 냠치린 바 등 시진핑가 대륙사비 중국 최치 접전 소랑을 공비 당직을 이어시기네 자치 당이 립시 비탄도네 시진핑가 당직을 공비 당라 도듬 등 당지 중 당 다르지 등 당 스톱치르 동와 자급 스톱든 직전 머리급 자르트르 지체 능님 제일 왔던 전 나무 시대 Tengan zikchen chep shuk sosur jirim dambi jingul tang, jiyong gojib shi ni. Teng tang jakib chep shabzhig pijig tong vir, ngalim tambon donchub shi yule. Rjenchung chep shen na derib sarvi tengan zikchen tal che, che chep shu che Xi Jinping gen chonshul rangabshin tang, netil rangabshin dambi ndakhiq sarwa tang, rgongpaq sarwa, tabjiq sarwa pi che xigdil nyangdi yin. Rjachi tangyun lipshet pi ptandu na. Xi Jinping gen tang zikir gongpa rangshtuk ngangfchati, tengan zikchen la jingul tang, rkanda tangrti, 中国的这些当日不见了天呢 중국 엄청 제리사라 멈터듬저기 쓸다네
2: 녀처럼 시진핑가 당지 공부를 로브중 당 럭터시 비샤와 담진 사무셰칠 중앙 당근 직진샤위 인고 찬총기 시진핑가 당지 공부를 로브중 당 럭터샤지 고르자 다줄 환니담 다줄리 시진핑가 당지 공부를 로브중 당 럭터시 바디 당 용지 단클니제 특주정진제 도인형라 고와 당습린바 당 송충니 럭버르저 버르판토요 당가 사르툴 르그비 종르기 삼루르 니히 제바당 당용지 삼루당 르그비 종르기 쳇슬 겐칠미 버르

0: 일라 도스는 시작이 받은 년카 제외가 양서 속성 고마는 게 저런 돈복은 다 사용아 밥동들 위 년칸도 놓진 게 데크라리 그파바랑나 나라서라 응알서라 속한데 실만인 게 대통령 한다 저야서 근버가 통공 소리 대통령 전에 다그 농공라서 근데 하정은 측근이 너무 항선들이라 대체가 저 리크다는 너무 능득나 당이 벌다 도수라서 근데 주고 되나 도득금이나 양측 단지 득법이 년칸도 놓진 게 도수도 저 저급 탑가 측담은다 양나 공거가 요만 스콘다 타고노자니 다롱저냐카 탐고네 천지 바당 미소 바라스콘다 시다 등이 찬공대 노등 법으로 도전다 영사고게 티등탄데 따라 야르제 디르컴도 도마당 든다 등이 다 흑불대로 줘야 저금은데 고군 와르컴된 손이나다 토록간 지간다 체노근도 뭐 디르컴은 놓지 인가 토마르는 토끼적 비니 간다 체금 티칭가 줘야 저금은데 고군 좋은 와르컴데 토록데 도슨 나무샤고게 차런 발란 예르케 버럼 토산이 람성 머와데 엔적가 상니데 로고게 저거처럼 밥접시에 고윤 카프르 골와당 아름 토서 송니 카프르 동알아스과 단입신 머음게 가데 아름 토산이 토록가니 틀럽숑나 람성 카프르가 로고 담바라 그글이라 차르드라스과가 제작적으로 있는 요업시대나 증제다더니 니츠땅땅이 년카메비 저것집소서 차르르 세바면 람성 업데인지까지 사바르고게 Titang handa ta chu tayar tsa gaman da kogun yun war, kumde mung chewan da chu satang da rangni da namu hang sandari la, tin chu ma chungda mung ayun namu chandari. Ti jinga chu nargin ta chungda ngui nyen kandari chek, ti jinga chu aramdan huan kukun da xin da jie chuk tabtangi, nyag xan tanga simul nyam chul xie pala na aram jamni nyawa la suqan da nzim goge se goke. Rangni nim chortan goksong lagpur da dhwi da tangi, ka ti li pur mabdiwi nang chala jirgu xiong zi, gangdul da man na chuk mabdimbar, che li ga man manpa nifin da tangi man ji chadin da yung tabsha goge. ཁྱི ཕྱད མ རེད Tidang tanda juwar, kumdi da nogin torgangin naranda, da pjertang nangasin ga sakara sosung le da ga yarja dir kumda toma dung tanda, dungi ju da yerkur ga yin hindin soni na da caca er ka pek guwani namu ghanang chandari la. Tidang tanda da ju sabshu ga zhanban dani da rung sheng de yung ju yerkur yung kanda suqanda yung darim ji kar ga jemang san jo goyoni namu chala suqandari. Tidang tanda da ju sangli sosung da nara yung da yarja dir kumda toma dung tanda, dungi ju rixi ga fshangil la suqara yung rabda rumban da pek guwani namu war kumda kiyo ka. Tidang ju lam nung dara da alang ཁྱི ཕྱི མམ ཁྱི མམ ཁྱི ཁྱི མ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Hari jaring ge sankhan la yetina cho derang den choni la za pem ban de la ti jing ge cho derang ge ji gen ti chan ba ni nang de wa ge ka de ge ma ge jen wo ge ge zum lan de ge sam ba ge zo mi ge de go ge xie bi de sun de to nang ge na chi kin ji xi se de zang kur chi ge za pem ba ni ma ni nang de da chi zang kur ni nang de dam tu shong de go zum ge nang ni zum ge ge ni de xi te de ge go ge de xie ge on de na cho da sang dam tu shong lu chi zum de ni gan choni na wo lu jong sa sa ge da xi do ji se kun de la tan kan so ge che xi la tun de ni ge jin de lam se kun zum de ni ga de na tong de ni zum ba bo ni ga yin 토마근 잔심 농대 설송노 스템레 세와이는 대등 한다 영어 자체 이게 톱바 남게레 맘트르든 아조가 달람 세고노 카성 치바가 좀 더든데 다등이 특점 요과지 요과레 꾸리모 주게 몬드린 양리 세와 인터나초다 특점든 안드른데 그 미직도 주고 디스런 소니나 저스기다 직직 다 다트고 아르컴도 모즈레라 티칭게 토퍼간 소니나 이노 주 아르컴도니다 좀 나스콘데 단디 송데 밈든 오노 번다르가 그 좀 나스콘 크리용이 레와인 양리 세와 인터나초 좀 나스콘 거소고 네라스콘데 아체고 다 좀 나스콘다 잠크레리가 자 뱀방이 말이야 남트론 좀 좀 들어가게 지기다나 당아 주고 익숨 나서 건데 살가럽 글로니 대나가 항상 얘네 레이트링 산크나지 대등한테 다제 지 산크나바 그 촌다나 잉초 다승과 그 카덕터마 좀 더등데다 등랑이나 지 도와라 손다 지원나다 대등한테 단 흩버티랑 존름들 된지 그 좀 더등도 과기 탄다나 지 도와라 손다 지원나 와르링 가서 렌선 다 통큰데 카프르 용을 가서세 나체 렌선 다 통큰가 카프릉 등 특급당 지 드성은 일거 섬등 알아 특급당 지 드성은 일거 섬등 드기나
1: 조이마 레만주야 소치케스가 디제레
2: 세롱 타모시 엄고준나 마루에 노 머르카 ཁལ ཁལ

0: 채숙 년다 이너리.
1: 얼로우머 차르티 에니서둠. 얼로우싱 차르티 인조브르솜.
2: 야, 따로브치 주소너리. 르마, 리마 윤조리.
0: 채룽, 따모시. 너나 니주 람트 메노그 송나 송나 말이. 니주 람트 우덴직 저사 이너리.
1: 점질라 드글름 서송실. 어덴직 키샤 심서종.
3: 제젠 드르블랑 미람카르 나티 람튼 우치 참친 칠람바 제젠 드르블랑 미람카르 나티 냠무 흐담진 도르 우체랍신 드르블람튼

레이스링 상관하지 않았지와 금단이 되는 하시 그럼 예랑 신경 남식은 있을 건 있던데 나서 주는 시간도 리셔줄래 태남 당으로 공대 전이나는 신경 사랑 등 초결음 초로 초평 이수 고록 사건 망치히라 말로 그 사건을 단이 템친다 우란 나 고르모 종철게 신동 종들 고르든데 차를 총총이 차를 삼슴도 와브지 세고케 디노다니 다통라 동스코르 감범 후조 흉화 만위엔 이수 종치자 천더라 자르톨 다르르 바이마 제국의 신동 종들 고르든데 차를 정점다 마브지리 때문에 상처는 그렇게 사 그러게 잔뜩한 손이나 간남 통하니 같은 뭐가 남시래 Tani tirang nyanggarn den chonji na rang shing ga sakala sosong de da chir chong chong ni chir samsung dan bab jiri isi gu dan dinang dani salang ga sakala mung che hi ram chokhar ga sakala mung che hi cholu ga pshang shuk ram chopshang ga sakala mung che hi ar malu ga sakala mung che hi ram chakar zung ra dar lag ban ma chigdik ga shing tang chong dal gor zung de yung chir rang zim dan bab jiri isi dinang dani da tong ra tong shuk ran dab zi ga shing tang chong dal gor zung de chir chenpo dan bab jiri isi gu ke え、たにてるが公務で存じなるんしんげ。存のくさかるまんちへへでん存。存のくさかるまんちへへでん存にな、がんなんとはね、ちょっともがなしんだら、たにしゃんちなんくさかるがじゃんたかん存にな、ちゃるちょんちょんにちゃるさんすんだばじりせこけ。にのだにんごろくへちるとくさかちゃるざっとちゃんじゃっとら、いしゅちょんちゃちゃんだがしんとんとんどるこるずんで、ちゃるんじゃんつんだばじりせこけ。 레이트링 넘어간 Teaching that Chamton Abbas when you are in the Perth of Ark, and they are dreamed of the Injak Sundarin, Zabzura Tontre Jundain, Hatching a Kachige. Tetan handed Hupertirachu, Charlas Combab Kundu Ark, and they are dreamed of the Injak Sundani, Zabzura Tonton Maitana, Tachu Hupertrasilas Combab Jinanda, Young Cherchimbab Jinanda, the Mugu Ark, and they are to Lamanas with Hupertum Yelunas Kondak and Lunculas Kum, Jason the Zim, Joni, the Mugans and the Yoka. Then Dutton Rupag and Eatandanita, Young and Dumdikich Gura, Young Tonchin Zagazim, the Muchandi, the Mayuk, the Hupertu and the Lunculas Kokonjun Ark, and they are Lord the Chicharkamab Jin, Dr. Babjinana, Lamni, the Lunda in the Ark, and the Lunkur. Song that in the Tonchin Shungo Kanda and the Muchan that's given Mayuk, the Lam, the Jalor, the Kazanjana, the Tanakun, the Kazani, and the Muhans last one day. Okay. Teaching the Pendarakan Soninangi, Pertanculas Hokori, Protun Mucharkalas Koyongoni, Namuar Kundita, Munkurkundits and the Jeta Tangi of the Inchakum Kurkur and Yujuta, Hatching a Kachige.

레스링 산카나지 테나초 데링 하시크롱 예롱 싱게 담지그니 츤다당이 꾸닝 거 토시 바디 나스그리 테나초 람글라 칸데초 다 미르담글라 칸나란다 야나초 야남글라 칸난다 야나 싱칭글람라 칸나란다 단다르나 달람다지 시그수셰고노 찬데 지기 마요크 테나 두브르카강이 프르타잉 남무게 쇼그다니 에다 시그수셰고노 와르콘데 디가 사시급 싱와 사시급 다르트 데이키 사르가라타주 하징가 치게 대등 한다 영다롱 조라 영다 조대롱 존선이 차르는 바귀오니 너무 그냥 쳤다래라 대칭 그다 버디라 영 잡조라 등 들고 있는 게 탄다 농크 거는 요주다 하정가 같이게

남친자 차올음 처비 디르브 제랑가자 사르중가 담릉 고비 데릉근저도 체지 힌도 바근시 체지 히기 바근시 점들 쇼디 사르지르

대한치네 데른 조끼 드긴질 그 참바 청원다 당 티바 가시 그 참바 청원다 질리다 당이 아른 거 릉근 전통원 바명나 담 하시기 타근 전통원 지들이 자득시요 큰거 족보 총총 요나 스카토니 린슨 타통 거스글마 카브르당 용르 가서시 린슨 타통 근거 카브랑 정 특거든 치 특승 니르게 섬든 나르가당 특거든 치 특승 니르게 섬든 뜨기노 족보 총총 청마게 일라서 우르즈모 요라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세롱 다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세속고 년다 있나레
2: 얼고머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버섬
0: 야 다솔치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 있나리
2: 점질라 드글음 흐서송실 우덴적 키샤 심서송

야나 총 접어서 디나 다스타잉 아주 못할때 되는 거 티바 가르치크 참바 청운다게 나시기 주열 레 통화마 그 티바 가르치크 참바 청운다게 나 아직 그 접어 총총서를 티바가 그 타등라세니 담지즈게세노 접어 총총서가 있나 아유 그 야 디나 대령잉 못할때 티바가 그 담지즈게 주열

야 나 참 어찌 저서 대령 아치 그 치초 얼그노게 이 처제 치정위 조보서그노가 담진데 아치 그 조보송총처럼 얼그이 차송아 야 대나 담진데 녀노가 토니 영 조보총총처 침스르 간다요게 아치 근 당잠나 아다든 담거 조보총총처랑 닐라잉 저희처나 치정위 조보리오지래라 마치 남친그 저희처니 아른그 조보라 형니 카차기와 마슬 조비와제 자시라 지중등 지시시제대잉 하증 갈지와래

마바시송 센니 스타비 시바그 자차그 르급제이 드브가인 잔즈 르무신 요비 간크르데 단슬 흠 머시 머슈들 덩이슈들 치츠그송오 다스타바네 머시 스토비 츠하르트가 임물 파마지 카나 남실라 토요바리 아즈네 돈지 스똥이 찬이지그리 삼틴 더티라 시프레 샤모 첸부 스타븐더 스군치 시프르츠나 데네 고눈 흐르 흐리체잉 마이 마탄마 초잉 스팅자레티 고위 정스틀 셰크 토마시글라 가능시 지슬라 데네 인지 고눈 흐라진조 어느 그 제잉란도 터서 타나 샤발르 브르마드파 다바리 그때 밤이 그것을 뜬라 마니치 시프르 Анонхи дэрсэлла. Арганила арзангтул ндаштабаши манзайын хамсыл. Деви арзангтуны аргбаши гинла. Агергинтан ngatsu chamdaknambi ngibirda thobjungtan. Сепа аштунгиви анихиын имбрндол.

야 다든 단지 형님이 저보 청청서 디처제 근기 영 되는 그 자바 성인 그 나 총시비가 질 타통 렌츠인데 영 동츠인데 닌저란타 렌츠인데 그 종적 바등 돈츠바 노르초등 종적 간크라 타자자키 스타클바 담진초등 제치프타클바 응적 체릉등 선음 렌치니인 통지미 렌츠는 나초 영치르 차용 다데모시

0: 동무근 지가 세트는 대진 바 그깝 너무 같은다. 너무 같았나요? 지금 판노 게딘 더 도쿠터도 진튼 디서가 삼부 동그 요나. 요 달락은 마도 뒤치트 으르지 쥐어빠 그쯤 스톱커 안 너무 같았니 소미 쇼마 특초는 말.
1: 리그.
0: 알레. 지금 쭉그 타크 소미 자득 이터나 더 마저 꾸터나 좀. 알레. 근축 타크 소미 자득 이터나 더 스톱커던 야 너무 그라카는 그 타니 신이래 지터나 고 고사진 너무 그거
1: 가지고. 리즈.
0: 말레 단다 장구라 다 코니션 노라테니 카챠챠 딘 탄고 유과즈 솜주 탄고 솜구 타트란 키와게 샤드 마스코 고 솜주 우추 젠토론 존 존르 근추 솜이 젠치 이탄 탄 마니 포티오 마미 테스 땡키 탄부 니게지 연든 야미 다진 페지 치링다
1: 네리
0: 아 고스 모탄 담브 치크노 탄군 다타우 고 솜진 잔다 대진타 주만 아민 디진 마흐만나 한바 탄다 만나 마흐만데 마흐만 마흐 반나 만나나 넘버 나시 디완다 톤돌타우즈 안더 하란 더 고스톰 칠리트미나 야나 더버 자치스틸리 고즈크미 더 마란 코리 십 십차토 디 메리 소나라 다 근치 코르크 소미 파즘 스콰즘 촌톰나
1: 레디
0: 알레 타토모드레 소미 다 파치 도무즈레 다티 하니 다 치르크 다튼 거 주다스 마셔코노 로지크 포마남 그치 냠조고사 안 도무 코니라 지랑 거 디뇨뇨즈 히츠크 셸터니 체푸마 히사코타나 게르긴 가즈마 무 파타쇼아즈 만다라 다용 워크가 부스 키치아 란당이 다 데기토나 당거지 히츠크 아 원리 치츠크 와리 원로 톤츠 와리 치츠크 세코노 도무즈 셸나 там жолжинды чирна качинже
1: ажи
0: а качинже чизгадны жолжинды зи юқазым чосона тамдан эптезгам чосона а топчин эптезган жотуп а топчин эптезган жотуп сона мауа гырынды там чиг кашык зина чыкка дарын тангыртасы зорын тангыртасы юқаз чыктып
1: ирия
0: а топча газга сон гердин газга ки топтук газга ки сона рынгий мэцэг рынтангтасыл юқазы кетіп. Рынтангтасыл юқазы чықсона рынгын сауа юқазы рөттік.
1: Рэй.
0: Ал, таты дейшенгі үшін донжыңды кәчін рэй. Дейшенгі там донжыңы ленгу нехкапталар топтығынанғы нямжық жүзгөну чызыр резіна. Зі та лапша кәуін начыпқы, тағын ешеккіну ой гірі, ой гірі. Та цамбарі рігі қапшыңа нандан ітачу, сау ітачу. Та нәттан бәшчігілі.
1: Рия.
0: Тані та қапшыңғы қоа лонжу, қоа лонуғы маңжығыл аққы та жоағығы нәтсігі дегістіғы жүргі. Таңи жін тұл фамачу тұзин. Күрен жүргі жинақ шам че маңсігі тұғылі, еңір еппі қығыны зіна тінің нәтсігі жүргі. Яна ахсам чи цигтгли манжиг пик хна зигна тинн гана циг бар.
1: Жи.
0: Анда гиргин жамба самгара шак ён ричара. А дела атг жаптан та не дам си жу нони тарн г манжиг пик хто за жу та хачин гачин. Тони шон го сум ди жигин дер ленго ти та цо. Та мхсир танч ги та тамах ти гафти

대 마임비 거기 아랑 그 침청 그 침먹어 와는 나 촉고 영나 제촉 그 답자망 소소고 와는 나 촉고 샤와 치마 총숨 끙암 찬나 리우급 자툼트 럭터 돈출이 준다 똑다 시가 개치 다 후엔 죽 지나 아랑기 침청 그 와래나 후엔 죽 지나 개근 강득스고 거자르다 소소야 다도고도 희야자 매나 다도고도 제 총소 아랑이 그나니 럭터 돈출이 다디 럭터 니엠 밥 준다 똑다 시가 개치 요 총적인 지나라 야다 요 총이나 간자증 죽나 아단도 문도 문도 문도 문 간자가 죽나 담빔도 똑 요크즈나 담빔도 능터 중도르게 가창 레용나 요직니 다 돈덕 제마 총숨 찾으감 찬나라 랑 소소고 개근들라 첨등 톰바가 고니 송시비 탐노 대진도 대런 거 회족진아 조진들 따와즈감 손진아라 다 랑그 파사 파일 랑그 파이크 르친 느슴 양나 랑그 파이크 흑게큼 송시비도 도군디 타니 다 마음과 문정버 줄럭트르 샹치 요누그 다체큼 송시비 고르크 첨종 사로아잉 항아시그 거기 톱종이 다주 능나 다 응원칠 거기 요누그 손주가 요누그 돈슨 강덕스 요니나 영남 원칠 메니 다룩서트 카르누니 누그 돈슨 강덕스 요니나 오다 달라소과 롭중이 다땅이 망와 제총 소아니 그 촌니 어릉 그 파사 파일니 송스치 비준데 첨땅 탐바 르땅 탐바가 고니 송스치 비주 데빈도 아랑릉 그 첨땅 그 캐강들라양 첨땅 탐바 르땅 탐바가 고니 송스치 비주다 하정 개체가 야냥 카나바티나 땅데 추가근 그 통데 첨총 랍줄음 레츤 동숨 드니죠 레츤디 좀릭 바람 돈즘 바 담르 제브라 좀징가 카르와 하제브라 히라브라 히 돈르 스타클와 담른 소치집 다클와 오간적 세릉라 손음 렌치는 이 레츤데 성의 상친 땅 이 서트면 한 그룹 신이 냥 카나바니

0: 자와데 진캄아 카탄도 좀 진캄고 돈이 더 주고 또 치소리 진캄라 먹노빠 진캄라 노빠메 빠다가 랑가 정리지 임 바랑가 정리 뜨 마지가 돈이라 다선 돈이라단 자주 바글람 카다 친조고 다른 흥나르진 쳤다가 남칸로 오는 돈들
1: 돈진 디르 사튼데 케니레 그 고름고 돈이 저런 게 지금 냠뇽라 디한지 그런 거 그까 크긴이 더니 잠바지 냠실에 껴욕
0: 아 촌나 돈지가 고름어담 저와요 근데 그냥 뭐 리고나 시가가 응셈난 또 무슨 소리 하지 온다 난 촌나 미세지가 담망 촌나 근데 능이 통고서 그렇게 깔리는다 난 환주르 잠볼이 체온디 망아서 지금 쳐서 걸고 어떻게 좀 가싸니 저기 녹은 돌강도 맞아 녹는 녹관도 대리정 맞아 녹는 대리정을 석버 그 지금 능이 돈지 걸때 능이 걸 내지 깔리고는 대리정 녹는 다 녹는 녹니 맞아 저리 오늘 센조 가지

0: 알론티 통콘데 또 탐지 나나는 때부터 저는 디나가라 저잠저 토노다 통콘 나카 조르진다도 요너리 더 타클 그 통콘즈가 찌지거나 지금 망포 가르디오 그 잠깐 망포 디나 초코 되니 디는 망포 잠나 초코 지는 지는데 통콘도 제왔다는가 토가 잠나도 그 조르진다도 통콘즈가 찌지거나 초콘들이 존나 통콘이 그 가서 니버 그 뒤 장차다 뒤 그게 지금 통콘 그 제차단데 자 참마 토 저 소소니 송이 줄로인도 좀 어단도 통콘즈가 지원 다 이렇게 전에 지원 그 통콘즈가 찌지거나 초코
1: Tengka Najin Samaga Kenyir Kalam Kandeshi Gendoli Tonin, the Nirgunugu Gorumgu Tony, Taki Yunatina, Kurchoshka Natun Kunka Takuga Samk. Tani Natun Tukashona, Churangish San Silta, Alunda Kichachok, Tangi Tanian Kavdazanagala.
0: Tanugrego, Chunatan Kartajan, Shigi Tonsili on the Jamboga, the Jambo the Manchi at the Lonosta.
1: 아르급적을
0: 다른 유론 톰이 발법지 나서나 지가 노르급단 줄리급단 줄대진 법지미 양라 고브지가 담치는 법지미 라키는 법지미 대체론디 디 잡종도 저한이 똥도고 녹시 남시가 똑같이 잡종도 똥도고 뜻강급 지치요 아니 라키도 톤이 먼저 돌진 그 라키 뭔가 냠선을 다 뜻지가 따서면 선체들이 갑자기 안 톤지들이 안 고마 찍리 나와고 지라고 찍리 나와고 말 찍리 나와고 너무 많이 나와고 사람들이 다 때니다 저들이 그다 당선 그 통칠 걸 일이 있던 거 남발선디 Tonjitalam Kamadon. Teacherondi, not on the Silmatko. Yenara Tachiano Songonotri, not on Tatango Shadi Tisu Tolomeda. Tand not on the Sergona Sucha, Narjin, Junon de Jota, Chi Cachepore. Juno in a Tirankarton to Sasto Yugotarum, Machawoker can come Shogan Nacho, Ray Nacho, Song Nacho, Ambo and Mari, Toka, Tarikarte, Gona Inna Sona, Kirkin Deton, Lucky Dan, the Jambo Tayok, Tirankarton, Dumdrin, Tab Tega. Teacheron, the Yamara Song, Manasung, Tosaji, Tongo Zig, Tamjit, and Sornio Zig, Tongong Chatila, Chatila, Song, Juno Quimiz, Tennis on John Tonic number, the Tonic Tonic number, Tonic Chingo numbers on Jeremy, Natang Zonjakalani, the Juni Songs, the Juni Tonic Java, Hara, Jotabjo, the Kachiborita.
1: At the Teringal and Saint Ganayan Tartan Zutiko, Takarma, Ringa, Martomik, Katina, Zitr, Yanchi, Jasin Yanko number, Ni Martin, which have con Shannon Donona, Yan Kavdazgana.
0: Oya, Kato, Kasseran, Sober, Tomachina, Basig, Guadan Chet, Achen, the Mugu, Tigger, Rinin, the Dark, Jinkam, the Dan, Soan, the Sigur, Nipper, Sukhine, Gonin, Sadamuza, Tonichina, be Namjin, the Moshali, Nangi, Dangachan, the Mukabdare, the Tumanga, Marankori, Chabdore, the Tosumi, Sigur, Gario, Kato, and Tinchin Chakai, the Naka Sigin, eh? Ninitan, Sober, Chinam, the Nadigun, the Domugun, Soa, the cheese, Zafsa. Soada chi katkanisa, tenang karsang gurub tarjikas nanang nipar gyugo goju gun demu gu liensan dan demu gu tatung gu demu lirka munga li guna. Ngoma gwajan chi bori, ngoma kaman tong gu ngargi semma ngomi demu chi ega tana kanin. Tani taa chi gu shirdong gu tsiga ina da, irang kaabda di shirdong tsiga ina da, nga munga jiao shaji meka da, ngarang gandang jaktang shikin. Chik, nogan torgan gu shigli tonji tuta, shigli tonji tuta, shigli tongji ruga rinin da yinchik mani ga tarong hinar jina hini guna, rangsa rangi ga goka na yoni, gozuk tib dag jika jita gachi bori. तो यहाँ शिक्षण ना गोजुक ती थोनी थोंकों दो मंगा दो इनको तेज के रंगसा रंगे ना यों ना गोशिक तो दक जग जगों नोट कास अच्छा के तांगा जरकब के साथ दंग शिक्षिंग ना थो जाव जगों ना नोर ना कटांग का निख स्टार्ट कर लगा करे तेजी फिर लांच तांग के तां कांडो कांडो मार कोना कांडो गोशिक जी नोर ना कजी पायो कास साथी Тени ихр ихр голуг голуг серта серта дамжон дамжон а тени карди карди кырга сача сосуда саса сузугу тожигону дарна жерге тожигону чигинде деп тамди ранан гы го как жиги дранан гы тунчиме жет каче бок чигри сагыбар гы ранан гы ями кома ми зонду черон са ти са чи чер хсам дамжен ду черон торжин гы комши юка сови комши юка вода ани гы комши юка ути тони дыгдыг жим марту кота тенан карсан тан тан чи рагна ап чиге хак со со ерман дар зи да лык со жиг дита шесу норны гым дун ги нанг то на нот жер сонари детан гы туган ну ба чи бори догын торгын дыг жи чи нксам 대니 다치들이 되다 스타나 만나가 대니 스타 치 대니 초아로던 저니 요도 죽고 그렇게 붙는 거는 그 고식 지금 비타니 대람도군 돌던 건 노력 도군 돌던 건 도왔다 도군 돌던 건 연결을 도군 돌던 거 세테라 되고는 말도게 더 손도 치는 동치를 잔다 라와 잔다 진도 좀 타거가 학속소는 치는 진절달만 그 수도는데 치르니 냠소리다 통콘라 냠소리 그 더 살리돌이면 더게 고지지고 더 같이 복지 그래 니치들이 되다 생활진데 아차기 얌미 고마 소거 증미 서적한데 일찍문이 되는 가능성 엄청 나는데도 담지 일찍한다 로지 데트르거나 전 맨의 잠보 송의 가르기티 토지기 가르기티 스카차지 예무기 짐지 고고만 나랑 던적 도관득이 이게 잘 혹대 지린득이 아차기 가르기차가 커서나 노르는 것도 안 주치 먹지 도와다 것도 안 주치 먹 그냥 그럴 것도 안 주치 뭔데 또 담지 가르기 넉도 나오는데 가르기티 커서나 부탄 주치 니마테는 좀 산탐나리 티진 근데 예무 특제 짐지 그릴까리 지어도 같이 보래 데니다 쳐들어도 그 다체가 너무 좀 뇽뇽 통공 분수 속보 살지 치보 맞죠? 뇽뇽 도무지 나오는 또 뭐디 찌끄찌가 삼바다 체력으로 젠든다 삭섬다 호환냠십도 그거는 천천히 좋고 그 남칸 로지오도 사정까지 볼 따라 좀 속도사대 집 세워준 좋은 말이 뒤진 그 뜻이 흑섬 그려 맞도 그럼 쳐서 지집니다 다 뜻이 좀 그래서 이런 건가 봐
1: 야야 내가 간 럭다 대랑 리카가 왔으니 잔다 당리는 어떻게 지시는
0: 가도 가도 야야
1: 야야 로바남바 데릉글 엠스능아 으시 머르그 톤리 제트르 다르플 덩기스노 더그 조진 디땅니 아다 노르닉 스미직 발로티 남길크 단 돌리 르그니 톤리그 톰란더 야킬 통이 타울음 그콘드니 인기나잉 크르기카 차즈가 마즈브샤타 더그 쿠랑게 송기나 돌리 르그닌데 녀르고누그 캡콘이나 저그 고름 그 톤니 아니게 녜슨 샤즈고니나 디안식 그 인기나 솔 토르긍 땅 서프팅 아수 원드 사클인데 더버 송기나 히케금 흐츠그 서즈 더니 르응근 돌리기 톤린 더스그 서즈 더니가 송줄이 인조고 타츠 디 람카타 시그 자구 달라스 고글라카니 삼지 가나타 통와 등달등 더리리 마성 마베달이 상마 카다즈가 정모지타 대과전 시신인 데브진데 쿠랑게 톤기나 안돌리 톤지 이나쇼코 디안식 그 단돌리 그 톤리던 레와요노 그 제독 리카나 쇼코 소수글라카니 뭔가 아브드고니 마츠크 타 다르타 노르노 시크 톤이 톤지 인기나요 나카 조브길 톤콩 나카 조브길 도무지 용특스 용탐나 토인콘 따뜻가 레리인기나 나치 치드르 외슐이달당 초므란드 치게르갸 제케인 달라스 고잉이타니 형 카다즈가 마즈이타 데르리데랑가 렌싱가 토니 야신양콘 나바그 쉐브지기 신냐나 나소 다 삼지 동르인 요니 당 이그린 요니 도무가 나링 하정가 마즈기옥 디안식 코타버 손기나 안돌리 톤린데 다르플 땅고노 카토테 인기나 나준 마즈가 손기나 시그니 냠뇽 메니 아니글라카니 인기나 다 소프타 첸정 총숨 돈땅 시르코르오나 쳇속고 톤니 다 노르느기나 디안식 양라 고브지기 손더니 차르지밀 톤쿵라 코리 속근이 차르지 마즈 메송나 디 냠뇽 고고노 드카리 다 환주르게 케니르글람 칸데식나야 크르게즈게즈가 스카크 마트코니 도무거 짐시요 노비쟁게 데스온게나요 톰르 랑기 당이세 냠뇽 마즈글랑 냠뇽 뜨그 촌니 혀르 펠나 다즈 키니르글람 카트니 랑라 죽은득 니와즈가요 가친즈 톤 탑거지다리 갑다이군 따타버 손게나요 다 가친 간신 레사니 도모즈게 땅땅 야쿱 그 종섭 다르플 그 스시앙 엠부시와 땅땅이 달땅이 나준 망아즈가 손기나 다 톤리 다르플 그 리칸디 톤이 허트와 근데 쳔부 벨레달이 다르타시르랑 그 파일라 송 달땅이 다 리고 사르플즈나 축 야나 케니르 글랑칸 뎁시게 달땅이 다 디르땅 던니 점디즈가 녜신즈가 알로나시리 랑소그 푸슴데 인기나 쇼데 조고니 하자 마욕 데랑 글렘슨 데 손기나 나준 따뜻 그 아릉 그 마시글 람카트 다 고치 나츠고 담노가 비직 샤바고 고름고 토니 냠뇽고 서티 랑진스 아니나 삼치고 대형 대런 걸 연습들 좀 요가 뭐 일을 지긴 어떻게 떠나 대런 걸 연습인데 손이나 다른 지그디교 탄탄다 아 나이나 대런 걸 연습되는 돈진 바당 솜릭 바 가자남 길긴 연습되게 솜진 간크바 살자다 희긴 다르클 바 담든 소이긴 셰큐 다르클 바 언적 세랑던 소는 브랜 신은 얘긴 연습너 지미나라 나소 상마이 양킨질 야신 양크 남비 마터더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0: 야 저거 데모
1: 어 데모 데모 데마 데모
0: 야 데모 야 초대 승진 아시기 달리 레와세께 럭티 그디
1: 다시 됐다
0: 야 테른 거 럭티 로암 포코자 지릉 위 지칭 좋아서 그는 거 말로 진 거
1: 어 냥카 용라 용 럭티 됐더니
0: 그래
1: 먼저 봤던 뜻동아 통화 거전다 그러면 됐지 봐 용라 럭티 됐더니
0: 야 과든지
1: 야야 너럭지 다 통하지
0: 그리고 세팀이라
1: 그래요 더 아니야 같이 통화 먼저 바꾸는데 거리나
0: 야 대모
1: 어야 대모

0: 야픈다 디모
1: 어 디모 저 디모
0: 디모 디모 레와차 시작해요
1: 가 얼마나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이야 네 따도 이 파사 누구나 여전히네
0: 디모가
1: 어디
0: 따도 이 파사 누구나요
1: 어디 뜻이 맞다
0: 야 갑자기 됐으나 거리라고
1: 오야
0: 디모
1: 야야
0: Ya tukuna ba tena terengge li chinde ngu tsama tukta nyan kin chukpu Arnga ge kaprungda li susu njina arangge tsamji lukti Kirtani kabjimi li sin ngari warab shatangta tena kabjimi li sin ngati chik Rindin che jinde li chinde tuk kudu shela tena shamni ngati Terengge li chinde ge chitukmin tsamji lukti lawan pukwa jabji lungvi Chichin chua sugunuga monglandi nyamgoro nyungzgil

쪽분남바 따르타 제체 년신 농군운데 총은 5개를 농친지 촘친더라게 렌체인 디나 참더니영 알마른친의 로마가랑비 성라리 라무세르군우가 세르그니무흐 제적간 헬름데 고지시율 청민현주군웅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브데무 아망지 로탄 아르흐바리 돌비 카리센 서
1: 아망지 판으로 왕즈다 덴비 가와 조바 촌친들이 인지르진다 자비 스빈 차르크 촌친들아
2: Nyankun Jokbunamba, Dayang Dichuke Hengge, Derengge Chomchin Derage Lianchen, Dongchim Denin Jokutangta. Lianchen De, Cherang Jomage, Zomjig Ildetang, Chechege Nyelam De Jombayin. Lianchen De, Zomjig Gankarwa, Cherang Jahitang, Shtakilwa, Shtanjin Tsu. Shtachiw Shtakilwa, Agangchig Cherang Tang, Sonamarinchin Yin. Dadimu.
3: Nachungchi Bi, Rishchichi Dora.
4: Bobby Wayo, here goes some come.
3: Rippy Wayo, send you a carton.
4: Natural should be yelled at your day, Joe. Joe, go, don't you go.

야, 저 뭐 청 청소 되나 대롱는 다 안가위 와시그 디칭그니 모래라 되나 토머 아직은더니 대롱 디칭라 로진비 저뭐 청청 용 조시 용위 자기 먼든시 야, 되나 대롱 먹스그 단도모 디칭그니 모즈가 아주 양치를 나총시피에가스카타통린츤데그능린좀송나아치그리와이나영데릉진나조포총총치디친라르슈르데다디친데그아잡중그로지라영문자사그릉릉그파일영나릉릉그파이그곰스타라데등데스등그디친르흐등자영데그흑그스탐질멍아레르질룬이요제레라 레아치그리바나데르노조포총총소린츤타통그아다고름트라식당나디토크디타크스탐질레니잉조포총총소냐암줄세퍼가스시야하치세르드크올라크올라세라야조포총총소디나 데릉그나총스피르가슬 타송린츤데그능아 아징하르진데 조보총총처럼 좋게 드긴지르가 참바당 티바가르치가 참바르비 가르콩가 참바치 참바총목숨 거득시일 데릉가 좋게 드긴지르가 참바총문데그능아 청오스클롱청가 런츠그능니 조보총총용아 아다 담시다당이 공성글럭치에서 거득시요노고 실라동문진아 소조 총총 얼마 치르치급 능노게 그라 남을 세릉세니 시든 해모즈그라 내가 한치니 영 다신 나르세니 너무게 아 동른즈간 해모즈 거득시열 더스타비 실러니 거득시했던 영 아다 실러 동무 인지나 그라 남을 세릉세고 녹실은 해몬들이 아 되나 데릉거 나와 와시게 디친데 선용진아영 디친데가 흔히 나초 뭐 창마거 리컴당 셈컴 대통 용비 아다 헌든거 디친그레도 지나치과 데나 지거영 단더스타비 헌든즈 세마냐리다 땅이 그라 남을 세릉세르곤데 다든다나 린슨데냥게요나 조포총총 용아 아 로브종 야튼자 리풍 오브 데텅 심큼 오브 데텅기 찰롱 정비 헌드나 자직시오 님마세크 조보 총총 지잉 린슨 타통 거 스글문질리다 땅이 랭 헤몬더랑 거 전침 파마당 아릉라 카차비 아게르근 양마 아릉 거 조보 총총 소라 럭치스 근데 나 린슨 타통 거 스글마 카프르통 용나 치와 동네 니마 문지나 다신 로블러인 데나 다 다티디 츰데 츰네 용지나잉 로브적 총총 멍아즈 다 롱오 찌끄릉그 로브총그 로브총그 반드 지그즈고 다땅이 두보 총총 멍아즈 다 롬증그 곤탐마 곤바포고가 데나 얼츰데잉 두보 총총 속에 심큼 전실 영나 아 다영 철학하차비 거근땅 법조남게 심큼다 전실다 아 다신 로블스르고노글링 헤몬데 거득시율 참바니와 디바가르치크 참바 총문데그능아 아직도 보총총처르 통화마그 디바가르치크 능아시엔노그 담질뜨그 우지 틀리다땅이 디바가그 뉴스시 바세니 스탐지즈 거득시율 뜨간치니 영 초위초체 치브정위 조보세니 스탐지즈가 사르와즈긴 도보총총처레 냠칠시아시엔 디바가르치크 참바 중문득은 능아띠 초근 당송나 아직 조보총총치 차프토인 노그 브제크르그 처니 영 암니에 마친세니 브제크르즈긴 조보총총나마 거득시아시엔 참바선바르비 가르콩그능아 통화마그 린승그능아 혼식라 아만던다시기 요클세니 침승도시 척그 담지식 등 자리다 등이 시프르
Stung shall give ye. A geekle rangsing attack a hipsia tongs with some nyamchuli in a rilla. Then a deringer pick our congas hambach on the gana, tunghumagalin sing and jigital datani. Natsi chitter, shipper as untulish agisini, the mugahisha tongs again, some nyamchu shaggy in.

대간치네 데릉 조키 드긴지르 그 참바 청원다 당 티바 가르치 그 참바 청원들 질리다 당이 아릉 그 릉 근전 통원바 명나 담 하시 그 타근 전 통원 지지리 자득시요 큰거 조보 총총 요나 스카토니 린슨 타통 거스글마 카브르당 용르 가르사시 린슨 타통 근거 카브릉 정 특거든 치 득승 니르게 섬든 나르가당 특거든 치 득승 니르게 섬든 뜨기노 조보 총총 청마게 일라서 우르즈모 요라

참바 청원덕이는가 아직 그 주보 총총초래 티바가 그 터등라세니 남지지세노 주보 총총초가 있나 아유 그 야 대나 대정영 못할 때 티바가 그 남지지세 주일

그게 게르킹가 셰파진데 어집 고지렌돌이 영실 그게 사도르가 크리 콰르스그스 타르 로트그라 아다와 젤고노고 토니다 콰르테 요콰스 드브슨스 다다 위승 로트가 좀데 요노가 멍적쟁가 심크르 어거독 세고노가 콰르테리 아지 마라가 티파가가 흐촌지체 향르톱 쳔보다 르그나라 콩거트 흔더지니 아정거 윤든 탐칠 마슨 마베 온바 긍슈거 틀때 샤차차 향니니가 고니 티파가 톱틀리즈 거기 아게르킹거 종니 톱숑 아즈마즈 이노거 촌니다 로 아즈거거랑아 크게 군주거기 아리스팅 가루조니 사주거세 사르탐거르 사츠르 코나 지리 더니 거거 리포 스캄니 츠브지 남증 사브르 통타베 와르데 츠엔바 망아즈게 노거쟁거 탈 거게 점리 첨보 도위 마츠 우제 스카츠르 형스트브 젠제 후이츠 문르 지르송즈예 콩네 아치기가 공니 셰바진데 아지즈는 말아리 바리

0: 캠비 시충 렌신
1: 차루이 담지라 할랑진
0: 흐틀비 도커 탑진
1: 아르비 아당 캉점진
0: 나츠 나충시 비어가 찰터슈준
2: 야나청 접어서 국내치 티바가은 뉴스시비 담질라니네 디나 참드닝 나서 정말게 대릉 쪽기 드긴지르가 삼바 정운데가 거득시요노 것이래 그냥모 다신 로블러스고노가 랭데시니 나치모레 동는데시니 나치모레 동는데 인지나 아다 다타 로브충거 로직거 름반데 다 찰라니노가 로드고서 양나 니는 기브지니 정지라시 큰지 로드고서 그치 지그라니 징지즈가 일 참바즈가 울릉이다 땅이 다른 거 튼튼 거 저거 돈정 거 로자거 아르곤탐 히그타비 자힘 흔든 거 철드 나서 정말 그냥게 다신 로블러스 이거 너 동네 해몬디 냠다시 년주일

0: 동킹크 너 초즈인 시 강위난 강요비 천이라스디디디 저거 너다 네 초지노가 천이인야 시실 동긴지 어 뭐마지니 오나 네 스타징고 시 천이지 카시니르 자시단비 동긴르 네 초름 하정 잔진율 체름아 순유물更严重 却能你初一初节七层为逐步的音
1: 야나청시적서 대릉아치그치초 알고노게 나철라가 세르고노게 자시 땀질 리티브그처게 초이초제치성위쪽보 세르고노게 땀질인데 아치그 쪽보 청청서를 얼게 잘성라 야 대나 땀질은 대니 노그 토니 영 쪽보 청청서 심스르 간다요게 아치근 당잠나 다든담거 쪽보 청청 초랑 닐라잉 초이초나 치성위 쪽보리요지래라 마치 남친그 저희터니 아른그 조보라 형니 카차기와 맛을 조비와제 자시라 시중등 시시시제대잉 하증 갈치와리

야 자든담지 형님이 저보 청청서 등 저보 청청치 샴튼제 침득남바 제치 마타데 디릉 자바 승닝가 나총시베르가슬 타통님 슬라님버가스시 데나 디릉가 나총시베르가슬 타통님 슨데게 제티 간마 던지잠제 버랑라 나초 디릉거르비 가르콩거 참바 정은데게 나시게 줘일 디릉거르비 가르콩거 참바 정은데게 나 흠마그 르비 가르콩거 참바 정어뜨게 얼렁시뜨등 자리다땅이 마타타 시브르 아정흐틀 제트르샤기스니 너모거 휴샤 통즈 아자치비 도보총 총초당 도보총총치 샴든제 파마 남버 냠줄샤시엔

야 다든단지 형님이 저보 총총서 디츠지근기 영 데른거 자바성인거 나 총시비가슬 타통린츠인데잉 똥츠인데닌저그란타 린츠인데거 좀직바등 돈츠바 노르초등 좀직간크라 타자자키 스타클와 담진초등 제치프타클와 응적체릉등 쓰는 런친이인 통지밀린츠는 나초 영치를 차용 다데모시

야 야 섬바모 셔스라데 나가나 하무라 라 짜무라 아와악 요데 타소 흑탁포 짜폰 좀티 하케케 쯧 마코르코 우타와 흑테 쯧 마오코 다 셔모드라데 나 아와악 또 쯧 고야 하마상 우 섭소 왜 쯧 상 우 곰셰글거나 셰커 숑샴 나 야랍 쯧조상 나 차든 야랍 다 쇼타 나마트가 거츠 사게 나마트가 쯧먹 나 야랍 차단데 짜고 된 사탁라마 짜탁르가 엉글라마 메탁르가라 소나스 남치거다리 틀동치건다마 제치카 우란란다 처저동부 세계란다 요노 뜻지 떨어쳐들란다 샤치레 다나 소르레 칸다노네 레짐데 텐덥자 아웨오 카와자 럭토와자 개꽝와자스나 샤타 샤치 셈나고 레타짐데 카게샤고잖아 저카트거나들이 흑쳇타간 밥지도 까까트거나 도타간 밥지도 야, 진짜 또 들어가죠. 샵자 쩍쩍한 법으로. 나 샤샤가 나와. 내 개개가 잡아. 내 야샤 돌이 라카이 지스가. 내 마샤가 나와 사카이 지스가. 내 샹고 같은자 슈소가 안자도 그. 내 샤크 튼다 샤크 미지가. 내 타가 좀 온다 호카 미지가. 내 그.

0: 덴바즈임도 추트리 덴특그 마제글라키 덴비사우나 마제글라키 소믹트 마르피나다 친르 근데 덴바 워트나 다르 추스토믹트 고라 좀 탑나 마타 와트라치 탑나 마름 지그라 도죠 하창도 까무스글 고죠드
1: 제야
0: 알레 티첸데 추그 짐버크 치세 고드레 다카 하마티나 추코 기르긴티나 추코 소르툭티나 추코 아 치즈그레즈나 랑가 파마톤 소르툭톤 기르긴 칸타가
1: ཁྱི
0: ta dembi sawan tam marzon adal tan ta phama inara tsaya gun de go ta ata somi ta tsaya de gin jire kamu gin jire ga samnu kanu ta yona ta uzu nye ga lagazon ta ta rang ye la kanu ga chirtam ga mahna tar ka somi ke je cha mai waz ke chirson ma ye mai waz ke chirson ta girgin na chu ka hama ina chu ta ta tsaya gun de go je ta ki thanka gun de go je chir ta ma chin ri ya
1: ri
0: ta phama ina chu ka ke chi ga ta lang ke sir ta nan ding mu ra gun de je ji ᱟᱫᱚ ᱜᱮᱨᱜᱤᱱ ᱛᱚᱠᱷᱚᱱ ᱛᱚᱢᱟᱥ ᱟᱢᱵᱚᱴᱟᱱ ᱨᱟᱱ ᱡᱤᱱᱡᱟ ᱡᱤᱡ ᱥᱮᱨ ᱥᱟᱶᱛᱟ ᱥᱚᱛᱟ ᱢᱟᱪᱤᱱ ᱢᱟᱪᱤᱛᱟ ᱩᱪᱤ ᱞᱚᱴᱚ ᱢᱟ ᱪᱚᱢᱤᱜ ᱞᱟ ᱢᱟᱨᱜᱟᱱ ᱫᱩᱱᱟ ᱛᱟᱱᱤ ᱥᱟᱶ ᱫᱚᱱ ᱨᱮ
1: ᱡᱤ
0: ᱟᱞᱮ ᱛᱤᱪᱤᱝ ᱜᱤᱱ ᱫᱤᱱᱟ ᱥᱮ ᱠᱩᱞᱩ ᱪᱷᱟᱫᱨᱟ ᱡᱤᱱᱟ ᱛᱚᱴᱚ ᱱᱟ ᱪᱚᱢ ᱤᱠ ᱪᱚᱢ ᱛᱟᱝ ᱠᱟᱱᱟ ᱠᱤᱱᱟᱨᱟ ᱫᱮᱢᱵᱤ ᱥᱟᱣᱱ ᱨᱮ ᱡᱩᱫᱟ ᱛᱟ ᱦᱟᱡᱤᱝ ᱜᱮ ᱠᱟᱪᱤᱱ ᱟᱞᱮ ᱛᱚ ᱪᱮᱛᱟᱝ ᱜᱮ ᱛᱟ ᱟᱪᱩ ᱧᱮᱝᱨ ᱪᱤᱠᱩᱨ ᱛᱟ ᱛᱚᱨᱟ ᱛᱩᱢᱨᱟ ᱨᱟᱡᱤᱱ ᱡᱩᱯᱤ ᱡᱮᱱᱴ ᱱᱩᱛᱟ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한다직 그즈몰 한지 다든 찬진 남게 삼코남바 디다르땡 남바시 삼진 농진반다이나 소프트맨 정도는 팅킹 워크홀은 팅 참지 공회 상치 용제 대신 세리 라진단들 그버 그와그 젠딩 나나니와가 일르니 레슈니 카르트 줄린단들라 싱케나 단식 안트 지그치 글와 간종 테라라 글마 프무스티니가리 송메 가스나로

아롱이 칼라이고 야레나 야라이 아롱이 칼라이고 라프트가마르 아양테만 아로야프트가마르고 라이게 아양밤난 아로야가 남밤 나고 알라트그저 아양메난

다냥 뜨고지 하라다냥 뜨고대고 아예 알라이종일는 고타카라이고 아예 나나영라이는지 할라이카라이고 아예 디친타톤알는 타치나자고 아예 아자그타야니노지 헤타응응시루고 아예 아자기타메니는 치르고리디고 아예 아리야타냥 뜨고지 헤타

0: 나르고 하루야르고 망가고 라탐쳐 라타르
1: 하나로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하루 예찬도 소고 양아래도 몰로야 하루 야후간 소고 양아래 추츠나 삼바야 하루 예마촌 소고 양아래 삼토분들 마르 하루 예추츠나 소고 양아래 삼바만지르나 하루 예행아 삼토고 소고 양아래 제일만지르

알랑이 초마타고 영어리지 니만데야 다나가 자송하고 영어리 니클레이나야 촌주마트고 영어리지 구태야지 알라야르고 촌두고 영어리 냥라지구야 치타디르고 영어리지 린주리야 치시코라고 영어리 디와마타야지 알랑이 초마타고 영어리지 니만데야 다사디치는고 영어리 니클레이나야 다망아주고 영어리 생그즈네야지 알라탄주마트고 영어리지 구태이나

잔 타영 아즈그니야 따라드니 고요란 주구존도 나야 아랑아시드그 누고요란 라카조 아망그야 니디카존고요란 친구조 아르그나야 할랑이르고 카트고요란 친구조 아땡그야 나르고멜라고요란 테니조 차이나야 초디 마치고 요래 딜론타 즈그니야 다시 소디고 요래 누구 존도 나야지 할랑아시 드그니

0: 파는 저 외대슈 타귀슈 예중사를 교류라 개콘트 외공시 공비 용결의 야치 외 처음을 코드인 체규 중국 로딩 규명아 개콘트 외공시 중국을 마저 내 다룡타 견쟁아 공비주의의 개별의 체대 규모토 냠래 냠게 계제도 대매 종교를 되고 시소유 한정기 최고 카시 되나 유대 지내 중국 제주 처음을 첨부 냠주 체규 태예 개콘트외공시의중국로마주체쇼체로다니 빌리기 총소타협슈코든체리 3미체발의 공비기에 파르칸사르바되고 니네 퇴내리몰기의 구급사르바텀지 야보체규티이 개콘트외공시의중국로 퇴내냠래 딩섭도다니 퇴모토 콜로시비 젠수뉴바슈체레 동규티이 숨내 사르트 공비기 코류 서비스 냠토 되베티이 개콘 최외 공시 중국 사르트기 퉁공 폐주 강리 체토 라단지니 나레 딤슈 데마타 나레 순슈 데마 나레 젠수 뉴베 데마체 예 사르트 공비기 코류 서비스 되고 신의 고이 냠레기 남부 서비스 냠토 되베티이 개콘 최외 공시 모투니 퉁의기 벤조르 추니니 고수니 고인냠레기 예지 벤조르기 쿠류라 송경 타지도 체리 튀모토 콜로시비 튀내제다타 코트지타 대부 용결의 송경 차고의시 뒤난유 한정기 중군이 토도 바로 솜토 고인남비의 점리 벤조르기 죽준타 콜로시비 튀모 콩비라 꾸디동케 계급하기 킬레기 니펜냠레라 갑결의 치겐제이 중국 콜시비 개콘 최외 공스타 라다디니 냠토 야르튼타 사르베초소 균두유 개콘 최외 공시야 무튼니 중국을 마초 치바타 중국을 유린 섭수 체리 중국 양신가 최외 서시디토 공평 안래 하바 토규 여와 유지 대나유 급디 개콘 최외 공시 구치민의 칭다 우소기 개콘주외공스타 중국의 라반티니 롱아첸 쥐앙베 사르바타 중교를 초소 교체외주된 조우를 제신 시중기에 대신 타기지 직조 개콘주외공스타 대신 개급진앙기 총배툰소기 툼소 미 눈길라잠 우소나 수유입시
1: 예철 부르스이르토 내비 중국탄 유럽지외 심주대내타 수이덴 딘자탄 폐기 스주 심주카 중국 로야소 심주카 디신 어리 중국탄 어리 심주대내지기 투몬토 존일체비 계급친부 전주탄 콜러시비 지글람 깨지 투잡기 중국탄 유럽와르키 지외 조링총도티 베짐 부르스이르토 초유브시 두구타 유럽 어리제네 용외 리지 개전 탄켄왕타 첩시 리리기미나 리즈이기 투미 켈레리기미나 년조르키 투미소 미갤하잠 촌도르슈네 두구타 유럽 기저와타 벤조르딘자 갸츠추규 링네레기 외지도소기 추시르밍네 비리 띵섭체베체 北京土家对中国熊策前谋话非声超级电视大聪突脱孔塞当县的话谈这约罗斯决定那个无数拉达本祖来给他中国谈约罗谈中国谈北京谋话的给边角聪突这位贴别人讲那话是约罗南地欧云恒康聪突及克斯一下他写书谈马脚成尊聪突谢谢党话级别牛竹斯滚尊谢巧斯克他 中国洛家族新旧卡日雄欧云林康其主席华阳家族新旧电影机林津本五十村街街昨天当县南内大处民政委托内明年中国谈约罗布尔克大处国这句切约不是非声潮气中国吞云汉茶别国的气内催绝不能阳他不行明白约罗给明儿年个思维自觉卡及其提来多的让我给真尊女不点别参加托为吞子其中切割了国金岁月 全日本国一审判公共切切中国谈约罗基西北亲不尼玩他具其他车位干内面积送于不是西桥四个一约罗南这期约罗谈中国边疆冲突之外采推通勤七个月全日本通过了铁杆卡点内军队案给这学历切不够西北中这头局上完约集谈 全日本土木托别尊前年同样谈文化土别长下真最具苦肉拉苏其国西送于不是五十村期中国日雄里日年约罗基体位几百谈卡塞基特具到我紧缺行车局日过几个月天天中国谈约罗瓦里基之外电不谈跟车案配给主角罗片头月 中国台约罗日族的军控论明的制度坦切列文族的别尊切别局编存三系起修球单内一起给准了关帝东国系送读编教定价坦应该是为垂系的垂多的其人从属日记开见起中国台约罗日边教从团的国土当司局坦 提醒这月拉菜17年马就习习他扩追这他立即起别给中国四句给文把人心跟控切割铁开干新多气味文字几个月不是中国台约罗这位心就点点铁年冬改名你说老子做不他年冬改名你说增益老了我所年更切无错月天天这个不如死托那边人错日最近也不他
0: 中国塔约罗伯偏村三十七个人的东西都是虚构的不是你猜的中国塔哈萨斯丁克去年初被领地各所没毕竟托你我是各地领地也中国塔哈萨斯丁克推木托偏见塔听日间写吧决定做我的切不塔中国塔哈萨斯丁克 前些日上日时日记开见他前往俄罗斯咱们冲突的兄弟中国南北停车间他兄长也哈萨斯丁写他中国他哈萨斯丁克特区地推娘们来他预计南极也必须批给娘们主席所也主席的命令批给也特朗他 特区团结了我祝你们来说超忙每天变了千年中国他哈萨斯丁克停车间你们来批给给特朗普的推磨托领域中国记者千里看俄罗斯他约罗不晓得吗一些阿姐心就看给国际孙昭志我处在国托西西中国明儿中国他哈萨斯丁克给你们给批给他去你们你们来团长三百六元 中国龙华村中央别国处罗水不提中国南北停车间组织了规定动物各在各空推所在内给客批给给国务军推推不仓托当地编着他制作批次拖动人摩托他其实我们中央内定时不当期我们门市他制作给人类能去拿错给内个电不写定就是 提到车子哈萨斯丁克编着他制作批给给南极国学军队队员停车间军用设备批给给推过三百个月给客们批给特区集团定时批给给部中国推到三百中国他哈萨斯丁克娘们来天店里他我做军队借给部车托为批给给开去五年三分天气给客户来肉来他他过的给两万集团操办娘们托队员被准许托有了月季就月哈萨斯丁克总统太多特区看客给客户说下一名儿大农夫也罗杰普给了教师们他给及突破立即定时批给推了给给中国取得操办特区人他提问问谁推的情愿 天内给客卡给国立西北追根批林写到他是不是不是也能把人心就他拿出去别刚才隔空写了批给给库克腾子他有点人心给年看来卡在周围日多给电话时间也天外给客户的推门给文件清理他是去听说了规定动物这三开心时间也写就多 中国停车编辑这位新竹康克新竹娃徐涛也中国他哈萨斯丁克们也被人民军监制科普所娘们来腾色他必须投为娘们来前年中推过仓为熊兰他将他们给监制朝我西恰月明儿的中国他哈萨斯丁克人民军监制娘们来人不的给昨天天监制人替他干过忙都起码忙塞 特同陈金高他人力军去江南社区入军所前年跟着其他来军队起码提的解决于从属开往村中国他哈萨斯丁克确定错别娘们来提这三他若他一女不母退军被前年给客女不特区集团他西区团结了盲心集团结了日多给得给了前年 中国他哈萨斯丁克有人给超用给特区肉的这话军前面把的给人三八的立局的规定当托中国他一些为面两万集团错不对齐落住他都是连接所比贵为文人电器托签约
1: 年前给他们能来谈这趟局脱单离弃别陆林期年间苦为七个了若干级别中国民宿天空三百年来那么长的局级蓝级年终给他们给那么些更多谈军队却被批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